0: 야채라 기나 햅시피와 거 그랑이 거 베리꺼 로파타 와하와하오르와에 로파타 와하와하오르와에 아 꽃이지떼네 여태까가 노래 흐르네 이열 얼 얼웨하 아 꽃에 호마치와 이래 흐르네 이열 얼 얼웨하히
1: 게스 게오 period 지는 파이테 와타 아리아나
2: 아이
1: Kapai korua, korero mai.
3: Pakaro mai ki Alta FM.
2: Kia mauri kura me fatora kaka.
1: Hey!
2: And subscribe to channel and then listen to my mama.
4: You know? It's Akon, man. My man P. It's the Magic City, baby.